아, 따라한다, 예, 이때, 때 이르면 로로 건너라 따라 본데 다 예요. 또, 야한 부기나랑, 와가다 뽕아 요, 배가 가라우. 이분 때문에 또 하나 밴드 있고, 요한이 수원이 매워 하게, 다 보러 오와, 와이 수원이 매워. 나 거임 깨라고, 까망아, 스파리 씨란 때인데 다 예요. 스타랑가인 와키나 간 원나라, 매워 하게, 가, 벗어나 원데, 박한 다 예요. 따우라 인데 있고, 요한이 수원이 매워 하게, 다 보러 오와, 와이 수원이 매워, 가나 예이. 나놈, 가니까 나고함,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이번 팀에 또한 레이스고 매 아랍 프로그램에 매트 나눔 때 뜸한다 이렇게 요 내긴 난나 레이트 안 호가는 농어라 매 군함 또 걸어나 요 아리아나 기론이 올리비아 뉴튼 hopelessly devoted.

따라와 로건드 바이릭 스퀘어 여러 면에서 여러분의 길을 봤어. 아이오암다이 메타고리라는 놈 소스원 얘기야. 반드시 알랭 때려 야이 아로니카 하와긴 스바가 연신이야. 이북인나 바라야 길이 봤어. 아키에 나오고다 길이 봤어. 버텨베 에르가이 빼나 이제 왔나 하지 아이오 야만 야만만

0: Melody, Melody, we're gonna do that cha-cha dance.
1: 얘는 하는 뭔가 다 보스 기러. 아, 어때요, 어때라?
0: Tú me haces pecar, no sé, pero me tiene.
1: 이 구글에 넣는다 캠파나 a one stop shipping agency 이 넣는다 나 sponsor Neptune Pacific Direct Flight 게 NDPL 니 거의 공고에 대다이 네이네 아리 이 넣는 니가 니라나 가 보스키로 예쁜 맥키리베스 이 나마기 따가 배헤라는 대봉 에 니가 로코 워피 모아노 원순 워워 장하 워피 모아노 워 어와 이까이까 이 배헤리 에이가 가이나

그때 이메타 노라 연단한 내우리 FM 89 연나라니 매우와 기아도 비 매우와 되면은 생각해 보라이 완우와 약간 매우리가 맨 남다바니고 그때 이메타 노라 매이 그야고 스페맹아 러니라 연단한 내우리 FM 연이 뼈암대가 매연대바스 그야니 야니 매양암 엉게이 엉게이 연나베 기아도 엉게이 스나니고 나베마요 내우리 FM 매마바니가 각부사이테니 매우와 기아스와 긴가이나로나 Ayer enda da yei sina anga da pewa te taika antani gan rokon nara taripon. Yon nara nampa ane isuwa ni mewa akia. Taporo wuwa awa isuwa ni mewa.

0: 본신 거에 가르벤나 노와 완나리아 나기 이론데 암사하는 네미야 매구나나 아야 그러고 이런 나라다연 매우리 FM 지난바 9다 매런데 대가 뽕아 요 아르다인 가이 와피 메르와이 와데 미니스 미인다 비 메토와나 에사 뭐와 간나 건 뽀뽀한테 따와노 우리가리 본 로이데 대비 메워원테 따와노 와요 awana te te tairisina manga tauroin monana ko kanwan nara kata wanau na koim men rongrong oi kapo ake ate ime tona pangkain peperong haki ni kaka taurawaki men anaru ni kariki rongrong panan kiri pes ayere te ime toi darikiu men nau studio i kayan na pen dengarangan anak ko kanwan te maka tawanau men nam tapo ane ko kwa te ime toa nungong rame yei.
1: We dedicate this to all you happily married folks there.